0: FM 드래곤 밴 뉴스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
1: A home, a house, a mansion, a cottage, big or small. Let's count them all.